0: 쪽 이티윤요 오디오 비용준께레 웰과로
1: 비용준께레 웰과로
0: 빈마람에 퍼주
1: 빈마람에 퍼주
2: 이완랑 요비로 대화 이러고 가무빼네
0: 이티윤요 오디오
3: Another person will production.